0: 이거는 뭐 하실 수 없죠. 이건 드릴게요. 그래도 뭐 좋았으면 이거 하실 수 있어요.
1: 번도 입을 때가 있지.
0: 그래도 뭐 그냥 두살 때. 네, 두 배지.
2: 그럴 수 있어. 있을 수 있어.